0: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1: 아버리 아버리
0: 아버리 아버리 빵
1: 아, 잠깐만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0: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2: 写呀写也高，妹子妹子妹子妹子，俺来了啊，妹呀妹。
1: 镜子，你带到圣上做什么呀？
0: 镜子带在圣上啊，我更放心。回去吧。